0: 저희 소모딸의 걸어제 건부 공부 뒤져사유 전에 불러요 전가 이런 마대 입구 비싼 옷 걸러래
1: 저희 소모딸의 걸어제 건부 전부 뒤져사유 전에 불러요 전가 이런 마대 입구 비싼 옷 걸러래
0: 홍가래 따르고 이러만도 까빠에 메디니 따로 가짠로
1: 홍가래 따르고 이러만도 까빠에 메디니 따로 가짠로
0: 기다리 아까 아시다부터 봤다 지머리 흉기 내장